0: 이게 약과 성운도 띠엠버 이나자.
1: 띠엠아니야. 엄마가 고로 쭈뼈대.
0: 고로로 쭈.
1: 나가 왜또 오마.
0: 에?
1: 고로 따가라고.
0: 고로로.
1: 마고 너도 봐. 에이 가모. 야후 가모. 에이 봐. 너도 봐. 에이 가모.